0: 채우고 있어요, 기계.
1: 스카이.
0: 아, 이거 탑업을 시작하는 식으로 다 있습니다.
2: Can you repeat?
0: I'm a couple minutes out. Can you advise the complainant?
2: Tracy.
3: Tracy, all remaining units are clear. Turn 805.